0: 머리는 한나물 인명그새 얼마운스도 아또한는 언프리히 리아 알도이 없니.
1: 보험 med Liselotte Krogager.